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과 건강의 김설매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그날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 살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규칙적인 아침 루틴입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아침 습관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골든 아워를 활용하라. 기상 후 첫 1시간의 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기상 후 1시간은 전두엽 피질이 가장 활성화되는 골든 아워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집중력과 창의력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기상 후 최소 30분 동안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 시간에 명상, 독서 혹은 하루 계획을 세우기를 하면서 하루가 훨씬 더 생산적으로 바뀐답니다. 두 번째, 하루 10분 독서, 1년이면 60권. 독서는 자기 개발의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루 10분만 읽어도 1년에 약 60권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에 500페이지를 읽는다고 말했고 빌 게이츠도 연 50권 이상의 책을 읽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읽으려고 부담을 갖지 말고 아침 10분, 자기 전 10분 등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독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읽은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더 오래 남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쉬워집니다. 세 번째, 생산성을 200% 높이는 시간 블로킹 기법. 시간 블로킹은 하루 일정을 특정 작업 단위로 미리 계획하는 시간 관리 방법입니다. 캘린더에 할 일 목록을 작성하는 대신 실제로 그 일을 할 시간을 미리 지정해 놓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칼 뉴포트는 딥워크 개념을 통해 방해받지 않는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는 이메일 확인 금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창의적 업무 등으로 시간을 블록화해보세요. 또한 하나의 작업에 집중할 때는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아토믹 해빗. 제임스 클리어의 베스트셀러 아토믹 해빗은 아주 작은 습관이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1%씩 나아지는 것입니다. 1%의 개선이 1년이면 37배의 성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습관 쌓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신 후 2분간 명상하기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습관을 만들 때는 환경 설계가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미리 준비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건강한 간식을 먹고 싶다면 과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바쁜 현대인에게 아침만큼 중요한 것이 또 저녁 루틴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날의 질을 결정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자기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일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루를 정리하면 스트레스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25% 더 높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내일의 할 일을 미리 정하세요. 자기 전에 다음날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메모해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다. 이는 결정 피로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CEO들이 취침 전 5분을 투자해 내일의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취침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전 전자기기 사용을 줄인 그룹이 수면 개시 시간이 평균 30% 단축됐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10분 명상입니다. 하루 동안 쌓인 긴장과 불안을 내려놓는 시간이죠. 명상은 뇌의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시켜 집중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정기적인 명상은 불안감을 4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잊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앉아있던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됩니다. 특히 목과 어깨 스트레칭은 두통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요가 자세 중 아이언 차일드 포즈는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탁월합니다. 이 다섯 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단 2주만 해도 삶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가장 큰 무기입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당신은 참 많은 일들을 견뎌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작은 아픔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지친 마음들, 혼자서 사겨야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불 속에서 한참을 더 머물고 싶은 날, 이유 없이 눈물이 날 것 같은 날, 모든 것이 귀찮게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에도 당신은 어쨌든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세상은 항상 더 요구합니다.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하게. 하지만 오늘은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 자신으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웃고 작은 일에 울고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쌓아온 하루하루의 조각들이 언젠가는 반짝이는 별이 되어 당신의 길을 비출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힘든 시간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오늘 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당신이 당신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비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 글이 당신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낸 당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항상 당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켜보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수고한 당신, 사랑합니다.

자기 개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10분 일찍 일어나 명상하고 하루 10페이지씩 책을 읽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작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의 습관만 선택해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1년 후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육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